0: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, 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력.
1: 셀라 라디오 드 폰샤라.